0: 보다. 매우다.
1: 부엔데 Felipe, buende.
2: La palabra deuda tiene dos significados. Deudas, deuda.